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까자족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유목생활과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자족의 음악은 강인한 생명력과 넓은 하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는 까자족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까자족 노래입니다. 어머니.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넓은 대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몽골족의 음악은 자유롭고 웅장한 대자연의 균을 담고 있는데요. 호방하고 힘찬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몽골족의 삶과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종 음악에는 종종 전통 악기인 트라닌과 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장 거원의 광활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종 노래입니다. 거원 속에 너와 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족 음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매화꽃 향기 고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글족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위글족의 노래와 춤은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의 역사와 풍미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전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기만 하면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과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쉼 없이 흘러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돌아보면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도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순간들도 어느새 추억으로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7월과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문학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부도 100가지 문답 특집 69편 뭐 때문에 공동구호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산해관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사막 깊숙기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인민이 잘 살아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사회주의는 절대다수 사람들 것이며 절대다수 사람들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엥겔스는 칼 마르크스에서 무산계급 및 그 정당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설립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부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분배와 관리에까지 참여할 가능성을 주며 전체 생산의 계획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의 생산력과 그에 의해 산생되는 생산물을 부단히 증대시켜 날로 커져가는 매개인의 모든 합리적인 수요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택동은 우리 당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동부유를 창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해마다 더욱 부유하고 강성해지며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부유의 적극적인 실천가인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 분화를 없애며 궁극적으로 다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양극 분화를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인민들을 다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공동의 염원이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논술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선명하게 지적하였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명시했습니다. 둘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 목표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국제와 국내 정세 및 우리나라의 발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14.5 말기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둘째로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전통, 역사 운명, 기본 국정의 기반에 실현하는 현대화이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왕은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현식의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부유라는 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고히 들어주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근면과 혁신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것을 격려하고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을 잘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배치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에 대한 조절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중등소득 군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 군체의 수입을 증가하며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단속해 중간이 크고 두 끝이 작은 올리브형 분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나 젤 간문 산효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효관은 만리장성 동단의 대표적인 관문입니다. 만리장성은 방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시에 오랜 역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은 사막과 초원, 산맥을 지나 황화와 발해 요난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발해 요난과 연산 산맥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산효관은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한 웅장한 성루로 유명하며 초나 제일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산효관은 하북성 준항도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명나라 시기 만리장성 동쪽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381년 명왕조는 동북쪽 요진족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장군 소다를 파견해 산효관을 수비하고 관문을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지형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산의 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벽을 벽돌로 쌓은 산효관 성곽은 정방형 구조를 이루며 둘레는 약 4km에 달했습니다. 성곽 사방에는 해자가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두께는 약 7m였습니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쪽의 진동로만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전루 양식으로 지어진 진동로는 높은 기단에 세워졌으며 정변루, 림요루, 목용루, 위원당 등과 함께 장성의 일렬로 누르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5마리 호랑이가 관문을 지키는 모습처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동문 전루의 초마 아래에는 명나라 서예가 초연이 쓴 초나 제1관 표내기 걸려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높이가 약 1.6m에 이르며 힘차고 중후한 필체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효관은 수많은 세력이 차지하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흔히 만리장성의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리며 정병 입관에서 말하는 관문도 바로 이곳입니다. 1644년 리자성은 산효관에서 명나라 총병 오상계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섭점왕 도루곤의 지원을 받은 오상계가 승리했으며 산효관 전투는 이자성 세력이 몰락하는 전환점이자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산효관은 군사적 기능을 잃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 동안 풍파를 겪었음에도 섬 안팎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거리와 다양한 고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양옆으로는 단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화초 문양이 새겨진 가림벽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풍경은 산해관의 웅장함 속에 담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산해관 송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만리장성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남쪽을 바라보면 장성이 바다를 향해 뻗어 들어가는데 이곳을 로룡두라고 부릅니다. 산효관에서 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봉황산에는 맹강료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 담장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00년대 진나라 때 맹강료의 남편 만희량이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됐습니다. 겨울이 되어 맹강례가 소못을 들고 남편을 찾아왔으나 이미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맹강녀는 잘 밤낮을 통곡하자 장성 일부가 무너져 남편과 노동자들의 유골이 드러났다고 전해집니다. 호시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정료사와 맹강녀원으로 이루어진 맹강녀 묘를 세웠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명나라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각과 진의정, 망부소, 산문 등 여러 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당 앞 전각에는 소복 차림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는 맹강리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사당 앞에 108개 계단은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녀가 겪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맹강녀 전설은 수많은 시와 연극의 소재로 되었으며 만리장성의 가문인 산회관의 신비롭고 애절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회관에서는 각산 등종축제, 장수산 가을축제, 봄철 답청축제, 맹강녀 묘묘회 등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중국 산회관 국제장성축제, 로룡도 바다축제, 장성의 봄 음악회 등 현대적인 행사도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 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0년 서부 대개발의 기초

지가 올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조정국과 보종학원 졸업생 14명은 하북성을 떠나 신강위궐자치구의 천말현으로 교사 지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조정국은 타클라마칸 사막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천말이 얼마나 먼 곳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문 앞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걸어준 일,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외치된 야크시라는 인사,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심은 나무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모송한 가지와 튼튼한 뿌리를 키워갔습니다. 조정국은 자신이 이미 이곳 대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는 학생들과 서로 총장하며 살아왔고 그의 여자친구 또한 하북성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촌말러와 함께 교편을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뜨거운 청춘은 황량한 사막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종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요경학 교사의 어문 수업은 여전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총종례의 시기임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의 51명 가운데 39명이 위궐족 학생이었지만 모두 표준적인 한해를 고수했습니다. 요경하는 천말현 제2중학교 3학년 9반 담임 교사입니다. 남편인 조정국은 3km 떨어진 천말현 제1중학교에서 고중 2학년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작은 도시의 유일한 중학교와 고중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북성을 떠날 당시 조정국은 홀몸이었습니다. 하북성 부평현 출신인 조정국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고 보조금까지 지급되던 보종사범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000년 봄, 천말현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 교사를 모집하자 그는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신강이 얼마 남은 곳인지도 모른 채 보종학원 졸업생 15명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강

갈수록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하는 점점 조용해졌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긴 료정을 견뎌냈습니다. 닷새 밤낮 끝에 지원 교사단은 전말현지의 종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남아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례우였습니다. 고려의 상인들은 여기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은 표준적인 한의를 하지 못했지만 야크시를 련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조정국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가을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거신 모래바람이었습니다. 천말현은 다클라마칸 사막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당시에는 1년의 3분의 1이 황사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코피를 흘렸고 1시간 수업을 마치면 입안에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학처럼 초상적인 과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조정국은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지식 수준을 먼저 이해한 뒤 복잡한 개념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물리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생물 교사가 체육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입학생은 7개 학급이었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종학원 출신 6명은 곧바로 담임교사를 맡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혼자 여러 학급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화학교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고 손으로 동사기를 돌려 시험지를 인쇄하는 일도 익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난로 피우는 법 같은 생활기술도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그리웠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젊음은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그들은 교사로서 첫 졸업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천말현의 중학교 입시 성적은 그해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교사들이 1, 2년 만에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보종학원 출신 1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조정국은 하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귀향했고 둘째 날 유경하의 집을 방문했으며 셋째 날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신강으로 향했습니다. 유경하는 신강에 온 뒤 특강 교사 시험에 합격해 1000m 이상 떨어진 다총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남부 신강의 사막 오아시스에 그녀는 북부 신강의 광산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길에서 안경을 쓴 사람만 보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요경하는 마침내 천말로 전글을와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요경하는 학생들의 변화보다 학부모 시대의 변화가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다음 시대의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국과 동료들이 양성한 학생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부모 시대가 상승하지 못했던 먼 곳으로 갔으며 또 어떤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정국은 자신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니 이제는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6월의 첫 말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2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빗속을 달리고 물 웅덩이를 밟으며 졸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다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의 필기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또 다른 빗소리처럼 희망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1: 박물관 드리겠습니다.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은 화려한 조각과 정교한 공유로 유명한 청나라 시대의 건축 명작 진가사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동 민간 공립 박물관은 1959년에 설립됐고 본래 진씨 가문 사당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당은 청나라 광서 년간 1890년에 광동 전역의 진씨 가문이 자손 교육과 재향을 위해 지은 건물로 중국 남부의 전통 건축 정수를 보여주는 요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광동 지역의 오랜 민간 예술과 장인 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엄한 대문과 화려한 지붕 장식입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는 정교한 도자기 장식과 석조, 목조, 벽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조각과 벽돌 부조, 목조 조각은 중국 남부 전통 장식 예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봉황학, 룡, 모란 그리고 고전 문학 속 인물들이 생생히 새겨져 있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광동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광동 칠기, 자수, 옥세공, 나전 칠기, 대나무 조각 등 섬세한 손끝의 기술이 빚어진 아름다움이 곳곳에 빛납니다. 이 중에서도 광동 자수는 중국 4대 명자수 중의 하나로 색실의 농담과 섬세한 바느질을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칠기와 옥 공예품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의 진정한 매력은 예술이 생활 속에 있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 대부분이 단순한 작품식이 아니라 과거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생활도구였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대문 손잡이, 제기, 가구, 의복 등은 모두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삶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박물관은 이런 유물을 통해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없던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전통예술의 전승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공예체험, 명장들의 시연, 그리고 계절마다 열리는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광주를 찾게 된다면 현대적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이 작은 예술의 성전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동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는 나의 천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대중 가요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리춘파의 대표곡 소방과 한 통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 이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하남성에서 태어난 리춘파는 1990년대 초 중국 민요풍의 대표적인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거창한 고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기타 한 대, 부드럽지만 진솔한 목소리, 그리고 정직한 가사, 이 세 가지는 그의 음악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중국 대중가요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의 언어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소방입니다. 노래 소방은 시골 소녀 소방가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리춘보가 직접 작사 작곡

조방, 내 웃음은 그렇게 맑고 순수했지. 내가 떠난 뒤로 내 고향의 들판도 조금은 외로워졌어. 이 노래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90년대 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따뜻한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했죠. 아래 리춘파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 소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집으로 보내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곡은 리춘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노래 속 화자는 오랫동안 바쁜 삶에 쫓겨 부모님께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한 자식의 후회와 그리움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편지를 썼더라면 당신은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줄의 가사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일깨운 노래로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되살려준 곡이었습니다. 리춘보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여러 번 감정이 폭발쳐 노래를 멈췄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 노래는 내 음악 중 가장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노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래 리춘파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벨라루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진행되며 습근평 주석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료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다운 악장은 빛나는 로송에 대한 경의이고 우렁차 노래소리는 인민의 소사시에 대한 열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6월 29일 저녁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사와 관중 3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 빛나는 명절을 공동 경축했습니다. 등불로 찬란한 인민대회당은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 55분 흥겨운 악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사들이 음악회 현장에 도착하자 장내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의 노래를 당에 들려주고 당을 어머니로 여기네 아동합창과 함께 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5개 악장으로 나누었고 문예일꾼들은 뛰어난 연주와 정다운 노래로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민족풍의 시대적 강음을 전했습니다. 옹연 홍기성 선율은 조국에 대한 열애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관현악 선인에게는 혁명 선율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토로했습니다. 영산홍, 8월의 개수나무꽃, 황하송, 해방구의 하늘은 혁명 전쟁연대 국민이 똘똘 뭉친 장대한 화폭을 되새기고 억만 군중들이 당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희열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에 식량을 운반하다, 호접천변, 빨래노래, 봄이 들판에 나는 조국을 위해 소규를 바친다. 태양이 다시 코르간을 비추다로 구성된 관현악과 합창곡 다채로운 삶의 도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제반업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함께 삶의 도전을 건설하는 활기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관현악과 합창 희망의 들판은 개혁 개방일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염원을 노래했습니다. 10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분발 정진했습니다. 활기가 차넘치는 전반 음악회는 다채롭고 정세로웠습니다. 관현악 산수 환가 이심 전심은 신시대 날로 발전하는 송시의 기상을 보여줬고 교향 합창 종만 사라는 솜씨한 감정으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했습니다. 관현악 이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더 높은 기세로 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전원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를 열창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 서기처석이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민법원 원장, 최고민검찰은 검찰장, 전국정협 부주석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조항 당정군과 군중 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 동지, 강민주 당파 조항과 전국 공상업자 연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 대표, 공훈 영예 표창 수상자 대표, 로 당원, 로 간부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 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 대표, 북경 주둔 부대 장병 대표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북경 조오대 국빈관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벨라루시는 상호 신뢰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벗이고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풍운의 시련 속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연간 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해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양국 간 전천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쌍무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가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며 벨라루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은 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실무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유엔 상해 협력기구 등 다각 기제 내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평가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의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이며 쌍무 실무 협력이 전면 심화하면서 벨라루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출하고 초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중대한 기여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계속 밀접한 조류를 유지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왕이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중공장 총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합니다. 대회는 또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합니다. 중앙방송총국 산하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종합채널 뉴스

0: 탄소배출 정점 행동 방안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화 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관건기술 난제의 해결과 초대규모 지능화 연산 클러스터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기업이 기초연구와 최전방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산업체계가 완비화하고 응용 장면이 풍부한 등 우세를 발휘하며 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규모화 상업 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과학기술 윤리, 측험과 인증 등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며 동태적 적응, 급별 분류의 안전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인공지능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외무역 발전에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신용대출, 신용담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양질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에 대한 지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대를 촉진하고 화물 무역의 브랜드 영향력과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며 무역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국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석유의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 구조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녹색 경제 성장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분야 관건 고리에 착안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 표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통계와 체산 등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고 녹색 저탄소 방향을 국민 경제 순환의 재영역과 고리에 융합시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에 녹색 바탕색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년 내 건강 중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생명주기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의료, 의료보험, 질병 통제 등 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양질적이고 능률적인 건강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건강 분야의 신흥 서비스 업태를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건강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중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조사연구 협상 좌담회가 6월 2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민주당파 조항, 무소속 인사들이 전개한 중점 고찰 성과와 조사연구 성과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혼영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과 중국 공산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각오를 제고하고

0: 량완 대책을 강구하며 솔직한 건의를 제기하는 직무리행의 책임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왕호능 정협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버팀목이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갈증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잠정당과 잠정역량의 직무리행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15차국인은 전망계획기간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임무와 배치의 차관에 깊이 있고 건설적인 대책과 건의를 연구하고 제기하며 다당협력의 우세로 당과 국가의 사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중래, 중국민주족준의 조항주석 최달봉,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무소속인사 대표 광뢰가 좌담에서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제도 계획을 심화하며 문화소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진작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투자 공간을 효과적으로 적극 확장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실용적 정책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리간구리 회를 주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당위 인사와 협상하고 교류했습니다.
1: 국무원이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교육 강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를 전면 관철하고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실천하고 덕에 의한 인재 양성 신구도,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지 역할, 교육 공공서비스 질과 수준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3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에 대한 전망적 보석, 교육 구역에 대한 보석, 인재 양성에 대한 보석을 최적화할 때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교육 발전 이념을 수립 실천하고 교육 평가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디지털, 지능화 변혁을 추진하는 등 여섯 가지 면에 대한 종합적 개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응용형 본과대학 두 가지 우수 건설계획, 국가융합학과 중심건설계획, 대학 졸업생 질 높은 취업 촉진 계획 등 15대 중대 프로젝트도 배치했습니다.
0: 7월 1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혁명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로정에서 부단히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에서 열린 초심과 인심연결 시범 당교육교실에서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 서군병원에 여러 세대에 걸친 공산당원들의 분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서군병원의 운남 목강현, 이민병원 지원의료팀 팀장 등양은 목강현의 15개 향과지를 모두 돌아보았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 지원을 지속해 현지 민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래 서군병원은 강서서군, 운남 목강 등 지와 맞춤형 지원 관계를 맺고 량질 의료 사원을 기층에 내려보내 국가의학사업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 당위원회 서기 호위국은 홍색 유전자와 홍색 혈맥을 전승하는 과정에 공산당원은 과감히 앞장서 정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 남호혁명기념관 북쪽광장에서 신입당원 대표와 기관당원 간부가 당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새로 입당한 가흥시 교통운수국 라만력은 항상 당원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당 규칙과 당 규율을 준수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순의 열과 땀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후 당원들은 남호 호심도로 향해 붉은 배를 가까이서 참배하면서 붉은 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절강성공안청 경찰 시효로는 청년 당원으로서 위대한 당창근 정신과 붉은배 정신을 전승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지속과 실천의 근본으로 삼고 기술 직무에 몰두하면서 세대적 계주봉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6월 29일 절강성 소금시 2026년 신입당원 단체 입당 선서식이 조항홍군 장정결책과 출발중점 전시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원들은 단기를 향해 장엄하게 선사하면서 당과 이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굳게 다졌습니다. 선서 후 당원들은 조항홍군 장정결책과 출발 역사 전시관을 참관하고 해설을 듣고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장정정신을 체험하고 분토의 힘을 진작시켰습니다. 서금시 홍기가도 방공실 당근실 직원 증흥호는 단체 입당 선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상과 신념을 다지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장정 정신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 힘을 사업 동력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로 입당 소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025년 광서 쫑족 자치구 료조시 우렁이 쌀국수 전 산업사슬의 매출액이 813.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천억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한 이 지방특색 음식의 배후에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몸담아온 당원 간부인 광서 쫑족 자치구 료조시 상무국 부국장 가건공의 노력이 숭배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된 흐린 날씨로 료주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건공은 차를 몰고 료장강구 성단진의 대나무 재배 가공 기지로 향했습니다. 가건공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많아 죽순 자람새가 좋다며 한 가정이 삼십물을 재배하면 가족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가건공은 수첩에 문제 리스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료주의 전통 방식으로 절인 대나무 순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며 상하류 산업 사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항목마다 진척 상황과 책임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나온 가건공은 다시 오봉구 우렁이 쌀국수 산업 단지를 찾아 사전 포장과 생산 라인 가동 상황 그리고 해외 주문과 비축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현재 류주의 우렁이 쌀국수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가건공은 컵라면에서 개발을 받아 우렁이 쌀국수도 즉석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 팔 수 없을까는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반과 시설, 시장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가건공은 난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건공은 반머리와 생산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건공은 현장에 직접 와봐야 죽순 자람새와 판매량을 료해할 수 있다며 공급이 딸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하는 등 면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가건공이 참여해 추진한 광서 쫑족 자치구 식품안전 지방 표준인 류주 우렁이 쌀국수 표준을 시행하면서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 가건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를 수차나 방문하고 온라인 판매와 유통 경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렁이 쌀국수는 3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20여만 명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가건공처럼 수많은 기층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공은 일개 당원으로서 특히 일선에 몸담고 있는 기층 당원으로서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군중과 기업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이 6월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전년 영업수입이 20조 8254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윤 총액이 1조 9034억 원에 달하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 로드리게스가 6월 29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조난자가 1,719명, 부상자가 5,034명, 그리고

0: 의료기구와 야전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2,6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까지 베네수엘라의 화교와 중국인들이 구호물자 1,700톤을 기부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가족 수만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1: 시사 해설.

오늘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소피와 샤닌와 총석이가 일전에 중국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장기 계획에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 길을 위해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인프라, 기술을 볼 수 있다며 그 어디나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종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강유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그리고 집행력을 통해 재반 정책의 관철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이 5개년 전망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공산당은 명확한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능하고 상호 보완하는 정책 체계와 자원 배치 기제를 통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유익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는 장기간 밀접한 친선 교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친선은 나미비아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연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두 나라 우정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양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공동 발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당은 고위층 상호 방문과 간부 양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갓 사용에 투입한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본부 건물은 중국 기업이 도맡아 건설한 것으로 건물은 넓고 밝으며 시설도 선진적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기업이 보여준 전문성과 건설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채의 건물이 아니며 나미비아와 중국 간 친선 협력의 중요한 견증이기도 합니다. 지방행정장관으로 있을 때 샤닌와는 현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기에 중국 기업이 도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료애하고 있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에 따르면 빈트후크의 새 공항 도로와 렌두의 모든 마을을 이어놓는 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공정은 나미비아의 교통 조건과 민중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영역에서 상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은 시종 나미비아의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나미비아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량호한 시장 예비를 갖고 있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바오밤 나무, 계열 제품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양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아프리카의 현지 가공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한국의 발전 도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료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들이 나미비아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더 많은 나미비아 청년들이 중국을 료해하길 기대합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우정은 전승이 필요하고 협력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미비아와 중국 양당의 친선 교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양국의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짊어지며 양측의 공동 사업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프로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오늘의 학습 코너 시간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9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룡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행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세 가지 대사를 경험했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세 번째는 빈곤해탈 공약전과 조여사회 전면 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또 특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당의 용도를 둘러싸고 대북리 구만리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네라는 주제하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논술 중에 활용한 정체롭고 교묘한 전고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 속에 깊은 사상적 함의를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주황 당산문헌연구원 부원장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는 20차 당대회 대표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큰 고무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 언급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조항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과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총괄하여 당과 국가 위협 발전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하고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발 진취의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의 영도를 둘러싸고 세 가지 문제를 교류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세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生天地间，长路有险夷。世界上没有哪个党像我们这样遭遇过如此多的艰难险阻，经历过如此多的生死考验。
2: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 교육 동원 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당사 학습 교육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영도, 포치와 추진, 솔선수범하에 진행된 한 차례 매우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이 시는 어느 시인의 어느 시에서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구는 원나라의 저명한 시인 원호문의 림분 리씨 이문당 이수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어렵고 굴곡적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를 내로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도덕 기풍이 문란했습니다. 공자는 55세부터 14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열국을 돌면서 주왕조의 레이 범절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14년 동안 공자는 조소와 냉대, 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정나라로 가는 길에서 제자와 흩어졌습니다. 그의 제자 자공은 어디에서도 스승을 찾을 수 없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스승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결국 한 길손이 알려주기를 동문 어구에 서 있는 노인을 보았는데 행색이 하도 초라해 초상집 개같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자공은 급히 동문 어구로 달려갔습니다. 스승과 만남 그는 조금 전 정나라 사람이 그에게 한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슬픔에 잠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분이 상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네,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기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고 혼을 잃은 초상집 개라고 했는데 너무 생동한 말이구나. 딱 맞는 말일지어다. 운명의 좌절을 겪은 공자의 이 말은 분명 스스로를 조소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리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더없이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인생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식구는 우리 당이 겹겹한 좌절과 시련 속에서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과감히 투쟁하고 과감히 승리하는 위대한 정신을 연마해냈음을 설명해줍니다.
1: 지금까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주된의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 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그리고 해협연안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이란이 단일 방향의 공격용 무인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하던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을 공격했고 이번 미군의 타격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실시한 첫 군사 타격입니다. 상방은 서로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화물선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이 미국과 이란 양해각서 관련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화물선을 습격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27일 미군의 공습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비대 해군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여러 목표물을 습격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배후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협 개방 이후 국제해사기구는 이란의 북부 항로와 오만의 남부 항로 등 두 개 우회 항로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선박 항행 시 반드시 이란이 인정한 호르무즈 해협 북부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항로 외의 항해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피격된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은 당시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안보연구소 데니 지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은 이란이 선박들을 이란 인근 항로로 강제 진입시킴으로써 해협 항로와 통항 허가 등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통해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군사력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수차례 말했지만 화물선 피격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해협 항행 담판에서 비동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한 자국의 권위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말 추가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쌍방의 군사 행동 규모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충돌로 번질 위험 부담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타격 직후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미군은 계속해서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벤스 부 대통령 역시 이란이

방해각서 리행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전화로 직접 소통하면 되지만 폭력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달성한 량해각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 조항 리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당초에도 부족했던 양국 간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합의 리행 의제에 대한 의심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지난주 프랑스는 희귀한 폭염에 빠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 파리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치솟았고 밤의 기온도 섭씨 30도에 근접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공봉사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폭염 대응과 공공지출 증가 등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드물어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 비율은 2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선풍기나 차양, 통풍 등에 의존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나 옥상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장소는 극심한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올해 폭염 날씨는 에너지와 교통, 일상생활까지 교란했습니다. 프랑스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부하가 커지면서 설비 고장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5만 명의 전력 사용자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파리 일부 지하철과 궤도 전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극한 기후는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근본 원인은 공공봉사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친환경기금은 당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로 조성됐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 8억 3,700만 유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생태전환부 모니크 바르비 장관은 당면 자금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덕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철도와 전기줄 보수에만 수십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특정 보조금, 지방정부 참여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는 최근 병원 냉방 설비 설치를 위해 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프랑스는 몇 번의 예산 주기 안에 30년간의 침체를 만회할 수 없다면서

외에도 친환경 기금 등 기존의 기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압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프랑스 공공부채는 3조 5,361억 유로로 국내 생산 총액의 117.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 대비 756억 유로 많습니다. 2025년 프랑스 공공적자율은 GDP의 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동맹의 경고선인 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임대 비용 상승은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규 발행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의 리자 지출은 774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리자의 급증은 원래 넉넉치 않은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 내원 확보와 예산 우선순위라는 이중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무역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이 빈번해질 경우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입는 경제 손실은 6개로 2,100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먼저 노동 생산 효율 저하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온이 높을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농업과 건설, 관광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들 산업은 프랑스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산성 하락은 소득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폭염이 가하는 추가 충격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라는 도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저에너지 냉방 시스템, 도시 강원,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안정한 정책과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후 변화 대응이 프랑스 경제 전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길가에서 파는 반쪽으로 자란 수박을 절대 사지 말라는 화제가 미니블로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시 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 보조임의사 류건봉은 길가에서 잘라 파는 수박에는 일정한 잠재 위험이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수박 등 과일은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토양, 광개수, 밭에는 모기와 벌레, 농가 거름 등은 모두 껍질에 병원성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인이 즉석에서 자를 경우 칼을 씻을 조건이 없어 칼이 과일 껍질의 세균을 깨끗한 과육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철저히 소독하지 않은 도마와 칼을 함께 사용한다면 세균의 녹색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있습니다. 둘째, 수박은 자른 후 환경에 노출되는데 과육의 당분이 충족하고 수분이 많으며 영양가가 높아 세균 번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류건봉은 예를 들어 대장 강균은 주로 칼이나 도마를 통해 딸 고기 등에서 과일로 교차 오염되는데 인체가 감염되면 경량설사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장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용혈성 뇨독증 후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건봉은 여름철 고온 환경이 세균 번식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완전한 수박을 구매하여 절단 과정의 오염 기회를 줄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 한 통을 다 먹지 못할 경우 과육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인에게 즉석에서 잘라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절단면이 신선하고 특이한 냄새가 없고 변색이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상한 수박 절단면은 어둡고 발효된 냄새가 납니다. 가정에서 수박을 처리할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 칼도마는 생고기, 해산물과 혼용하지 말고 과일 전용 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박을 자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수박 껍질을 씻고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끓인 물에 데칠 수 있습니다. 네, 절단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냉장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말며 하룻밤을 넘겨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냉장 보관 후에도 세균이 서서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유비무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잠시 꾸도면 더 좋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네 곡의 세계 명곡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동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금융규칙, 표준체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직책 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 관리 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앙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재를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중앙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을

0: 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들놀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 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집 장독대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할머니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다. 된장만 있으면 험난한 세월에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독대다. 육식을 즐기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된장 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듯이 된장은 우리 삶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까치발로 장독에 매달려 된장을 후벼 먹던 풍경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렇게 애들은 몸에 필수인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질병을 이기면서 자라났다. 나는 이런 기억과 함께 된장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어머니가 하던 대로 고향 땅에서 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근다. 메주는 지푸로 예쁘게 감싸고 한겨울 동안 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준다. 도시의 주택들에서는 메주를 거둘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 남편은 걸상의 메주를 주렁주렁 가로세로 걸어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게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그 기발한 착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메주가 재래식 환경을 떠나서도 훌륭하게 발효하듯이 우리도 그 어떤 환경의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식 우리 방법대로 적응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무한한 자랑을 느꼈다. 내가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의 그림자가 시종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나도 그대로 이어받아 내 딸에게 전해주고 있다. 세대로 이어지는 장독대 문화는 음식 문화의 상징이자 선인들의 삶의 지혜이다. 많은 사람들이 된장을 시장에서 사먹는 오늘날에도 나는 여전히 집에서 장을 담그며 그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메주에 피어난 푸른 곰팡이 꽃은 마치 그동안 견뎌온 시간을 대변하듯 아름답다. 메주는 질적 변화를 겪으며 발효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고통을 감내한다. 이 발효 과정은 인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성장과 흡사다. 메주와 장을 담그는 비법은 별다름이 아닌 안주인의 손맛과 메주의 완벽한 조화이다. 메주가 아무리 잘 발효되었더라도 소금과 물, 메주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맛은 떨어진다. 하기에 진정한 우리 맛을 내기 위해서 내공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실천이다. 봄날 산 언덕에서 산랑이는 바람에 춤추는 흰 도라지 꽃이 한창일 때 마당 한복판에서는 장독대가 내리쬐는 태양의 광선과 스며드는 자연의 향기에 한창 숙성하고 있다. 그 장맛을 상상해보라. 이런 생태 환경에서 숙성된 된장은 그 자체로 약효를 지니기도 한다. 예로부터 머리에 타박장을 입으면 된장을 바르고 입맛이 떨어질 때는 장물을 마셨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소맛이 담긴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치유의 음식이기도 했다. 내가 노을 쓰고 시집가던 날 엄마는 앞으로 세간살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음식이 바로 된장, 간장, 소금이라며 간곡히 일깨워주셨다.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흉년 세월에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셨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나는 30세 미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흉내내며 메주를 깨끗이 씻어내고 따스한 봄바람에 말리며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장독 내부를 소독하고 메주를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왕할머니 세대부터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르는 삶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장독대에 말린 메주들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조들이 이 장독 문화를 지켜왔다네. 나는 대답 대신 정성을 넣어서 장 담그기에 몰두했다. 이렇게 지킨 장독 문화 전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미지를 갖는다.
한 달간 숙성시킨 뒤 만들어진 간장은 그 맛이 독특했다. 매수에게도 금기는 있다. 섣달에 매수를 만들지 않는 것, 이산할 매수를 옮기지 않는 것 등은 선인들이 지켜온 규칙이다. 나는 이 규칙을 될수록 지킨다. 그리고 될수록이면 음력정월보름 좌우에 매수를 만들었다. 그때 밝은 달을 바라보며 올해 매수가 잘 발효되기를 기도했다. 기특하게도 매수는 내 기도를 알아듣기로도 하듯이 겨우내 곰팡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매수를 보고 이 집 매수가 올해 정말 곱게 떴었구마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찬사에 나도 매수도 흥이 절로 나고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결국 콩은 이렇게 우리의 손끝에서 매수로 다시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했다. 매수는 단순히 발효 과정의 중간 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콩이 그 긴 뎌장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곰팡이 꽃은 삶의 시련을 견뎌낸 흔적이며 매주 속 진액은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선물이다. 콩은 그렇게 매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고 그 매수는 장독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며 된장으로 변모했다. 매수의 존재는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숙해지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 세대가 전해준 지혜는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자신을 다듬고 성숙시키며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한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된장으로 태어난 매주는 우리 밥상 위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며 전통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나아가는 상징으로 되었다. 이러한 생명과 지혜의 연장선은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렇듯 매수와 된장은 음식 이상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콩은 매수와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매수가 곰팡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성숙을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된장 문화는 자손만대로 이어지고 생명과 희망을 이어주는 곰팡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 또한 땅에서 피어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싶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유비무환입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으로 구성된 유비무환, 요, 빼, 우환은 사전에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는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562년 여러 제후국들이 함께 정나라를 치기로 했습니다. 제나라와 송나라를 비롯해 진나라, 위나라 등이 파견한 군대가 속속 정나라 국경을 공격하고 도읍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정나라 왕공 대신들은 대경을 실색했고 결국 화해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나라는 왕자를 파견해 화해를 청했고 진나라의 조모와 정나라의 군주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나라는 포로가 된 정나라 군사들을 사면해 주었고 순찰 군사들을 철수했으며 정나라 경내에서의 략탈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협공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의 진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나라는 복종과 감격의 표시로 진나라 왕에게 악사 3명과 가무에 능한 미녀 16명 그리고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귀한 악기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밖에도 마차 100대, 병장기, 갑주 등을 보내왔습니다. 진나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나라 왕은 지난 몇 년간 진나라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승승고를 거듭 올린 원인은 대신 위조가 좋은 기략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조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따라서 융적의 여러 부락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고 중원의 여러 나라들 중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병을 주도했네. 이는 잘 어우러지는 음악이 전혀 삐걱대는 부분이 없는 것과 같소. 지금 정나라가 짐에게 악대를 보내왔으니 우리 함께 그 연주를 들어보세. 진왕은 악대의 절반을 갈라서 위조에게 주었습니다. 이 위조는 극구생하며 말했습니다. 용적과 평화롭게 지내면 나라의 복입니다.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맹을 주도했고 제후들이 변심하지 않은 것은 폐하의 위험과 많은 대신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위조가 말했습니다. 옛 성년들은 안전할 때 항상 위험을 대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먼저 후환을 생각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신은 주군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나라 왕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어찌 내가 소홀히 대하겠소. 당신이 없었더라면 용적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황하를 넘어 우리의 영토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오. 공인은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 규정된 일이거늘 어찌 사용한단 말이오. 내 성의를 받아주시오. 이때로부터 위조는 금과 돌 등으로 구성된 귀한 악기 연주를 듣는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화선 양공 11년에 수록되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잠시 거두면 더 좋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일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대변해주는 용어가 정보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보 피로 증후군 전문가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재밌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영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식시킨 후 최면을 유도해 마치 실제인 양 느끼도록 하고 심장박동, 피부저항 등 신체에서 표현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휴일날 전화에 찍힌 상사의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고공 번지점프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별것 아닌 메시지도 앞에 상사나 업무라는 제목이 붙어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저녁 식사를 해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샀습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까지 SNS를 체크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모두 SNS 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네, 이럴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인터넷과 잠시 리별하는 것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몇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과도한 정보가 잠시 끊기면 우리 뇌 분석 시스템은 잠시 꺼지고 내면의 창조, 충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있는 정보인지 그 중에 나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만 응대하다 보니 내면의 창조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업무에 있어서도 기발함과 참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휴대폰 광고 중에 대수풀 거니며 자연을 음미하는 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스마트폰 시대에 다시 한번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만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두 끊어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얀 봄나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세계 명곡과 함께 이 고요한 밤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바로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서곡입니다. 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서곡은 17살 소년이 써내려간 마법 같은 시편입니다. 음악사 최초의 낭만주의 표제 음악 효용 서곡으로 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동맹 희극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막의 가벼운 현악 선율은 마치 달빛 숲속에서 춤추는 요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어서 흘러넘치는 선율은 극속 연인들의 오해와 요정들의 장난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으로 선율이 천천히 마무리되며 마법 숲을 지나서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낭만주의의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특징을 극한으로 살려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곡은 바로 캐논입니다. 이 캐논은 곡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악곡 형식으로 문자 그대로 돌림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그는 춤곡을 말합니다. 독일 작곡가 파헬베리 작곡한 캐논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통상 캐논이라고 하면 이 곡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캐논의 화성 진행은 대역순환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듣기 좋으며 바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곡가에게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입니다.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은 집시의 영혼이 펴낸 거친 불길입니다. 브람스의 21곡 헝가리 무곡 중 이 곡이 가장 널리 알려지는데 전적으로 집시 민속 음악 소재에서 사용했습니다. 리듬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음색은 짙고 뜨겁습니다. 전반부에는 은은한 서정이 깔려있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축제 같은 열정으로 변해 민속 춤 특유의 즉흥적인 활기를 온전히 쏟아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바로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는 거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극도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가 친구의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선율이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을 만큼 네, 간단하면서도 모든 음표마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율에는 클라라 슈만을 향한 그의 감정은 봄때 예를 지켰던 플라토닉한 그리움도 서려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잠재노 노래가 되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선율 속에서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벨라루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진행되며 습근평 주석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료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다운 악장은 빛나는 로송에 대한 경의이고 우렁찬 노래소리는 인민의 소사시에 대한 열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6월 29일 저녁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사와 관종 3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 빛나는 명절을 공동 경축했습니다. 등불로 찬란한 인민대회당은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차넘쳤습니다. 저녁 7시 55분 흥겨운 악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사들이 음악회 현장에 도착하자 장내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산의 노래를 당에 들려주고 당을 어머니로 여기네 아동합창과 함께 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5개 악장으로 나누었고 문예일꾼들은 뛰어난 연주와 정다운 노래로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민족풍의 시대적 강음을 전했습니다. 옹양 홍기성 선율은 조국에 대한 열애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관현악 선인에게는 혁명 선율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토로했습니다. 영산홍, 8월의 개수나무꽃, 황하송, 해방구의 하늘은 혁명 전쟁 연대 국민이 똘똘 뭉친 장대한 화폭을 되새기고 억만 군중들이 당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희열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에 식량을 운반하다, 호접 전변, 빨래 노래, 봄이 들판에 나는 조국을 위해 소규를 바친다. 태양이 다시 코르간을 비추다로 구성된 관현악과 합창곡 다채로운 삶의 도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제반업종이 졸기차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함께 삶의 도전을 건설하는 활기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관현악과 합창 희망의 들판은 개혁 개방일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염원을 노래했습니다. 10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분발 정진했습니다. 활기가 차넘치는 전반 음악회는 다채롭고 정세로웠습니다. 관현악 산수 환가 이심 전심은 신시대 날로 발전하는 성시의 기상을 보여줬고 교향 합창 종만 잘하는 솜씨한 감성으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했습니다. 관현악 이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더 높은 기세로 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논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를 열창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민법원 원장, 최고민검찰은 검찰장, 전국정효 부주석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조항 당정군과 군중 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 동지, 강민주 당파 조항과 전국 공상업자 연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 대표, 공훈 영예 표창 수상자 대표, 로 당원, 로 간부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 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 대표, 북경 주둔 부대 장병 대표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북경 조오대 국빈관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벨라루시는 상호 신뢰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벗이고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풍운의 시련 속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연간 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양국 간 전천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쌍무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가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며 벨라루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은 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1대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실무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UN 상해 협력 기구 등 다각 기제 내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평가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의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이며 쌍무 실무 협력이 전면 심화하면서 벨라루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출하고 초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중대한 기여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계속 밀접한 조류를 유지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왕이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0: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합니다. 대회는 또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합니다. 중앙방송총국 산하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종합채널, 뉴스채널, 중문국제채널, 국방군사채널, 4K 초고화질 채널, 중국국제텔레비전 방송국 각 외국어 채널, 중앙민방송국 중국의 소리, 광역도시권의 소리, 중국국제방송국 글로벌정보방송 등 채널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중앙방송총국 미니영상 플랫폼, 뉴스 뉴미디어센터, 중앙텔레비전 방송넷, 신화넷 등 중앙중점 뉴미디어 플랫폼이 동시에 중계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 당면 대외무역 정세와 무역 강국 건설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배출 정점 행동 방안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화 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관건기술 난제의 해결과 초대규모 지능화 연산 클러스터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기업이 기초 연구와 최전방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0: 지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외 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대를 촉진하고 화물 무역의 브랜드 영향력과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며 무역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국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석유의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구조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녹색경제 성장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분야 관건 고리에 착안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 표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통계와 체산 등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고 녹색 저탄소 방향을 국민 경제 순환의 재영역과 고리에 융합시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에 녹색 바탕색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년 내 건강중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생명주기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의료, 의료보험, 질병 통제 등 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양질적이고 능률적인 건강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건강 분야의 신흥 서비스 업태를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건강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중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조사연구 협상 좌담회가 6월 2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민주당파 조항, 무소속 인사들이 전개한 중점 고찰 성과와 조사연구 성과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혼영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과 중국 공산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각오를 제고하고 량완 대책을 강구하며 솔직한 건의를 제기하는 직무리행의 책임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버팀목이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갈증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잠정당과 잠정용량의 직무리행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15차국인 전망계획기간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임무와 배치에 착안해 깊이 있고 건설적인 대책과 건의를 연구하고 재개하며 다당협력의 우세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중래, 중국민주족준의 조항주석 최달봉,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무소속 인사 대표 광뢰가 좌담회에서 조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문화 소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투자 공간을 효과적으로 적극 확장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실용적 정책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리간구리, 회를 투자하고 국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당위 인사와 협상하고 교류했습니다.
1: 국무원이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교육강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전면 관철하고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실천하고 덕에 의한 인재 양성 신구도,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지 역할, 교육 공공서비스 질과 수준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3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에 대한 전망적 보석, 교육 구역에 대한 보석, 인재 양성에 대한 보석을 최적화할 때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교육 발전 이념을 수립 실천하고 교육 평가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디지털 지능화 변혁을 추진하는 등 여섯 가지 면에 대한 종합적 개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응용형 본과대학 두 가지 우수 건설계획, 국가융합학과 중심건설계획, 대학 졸업생 질높은 취업촉진계획 등 15대 중대 프로젝트도 배치했습니다.
0: 7월 1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혁명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로정에서 부단히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에서 열린 초심과 인심연결 시범 당교육교실에서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의 여러 세대에 걸친 공산당원들의 분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서군병원의 운남 목강현, 이민병원 지원의료팀 팀장 등양은 목강현의 15개 향과진을 모두 돌아보았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 지원을 지속해 현지 민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래 서군병원은 강서서금, 운남 목강 등 지와 맞춤형 지원 관계를 맺고 량질 의료사원을 기층에 내려보내 국가의학사업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 당위원회 서기 호위국은 홍색 유전자와 홍색 혈맥을 전승하는 과정에 공산당원은 과감히 앞장서 정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어구 남어혁명기념관 북쪽광장에서 신입당원 대표와 기관당원 간부가 당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새로 입당한 가흥시 교통운수국 라만력은 항상 당원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당 규칙과 당 교류를 준수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순의 열과 땀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후 당원들은 남호 호심도로 향해 붉은배를 가까이에서 참배하면서 붉은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절강성 공안청 경찰 시효로는 청년 당원으로서 위대한 당 창건 정신과 붉은배 정신을 전승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지속과 실천의 근본으로 삼고 기술 직무에 몰두하면서 세대적 계주봉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6월 29일 절강성 서금시 2026년 신입당원 단체 입당 선서식이 조항홍군 장정 결책과 출발 중점 전시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원들은 당기를 향해 장엄하게 선서하면서 당과 이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굳게 다졌습니다. 선서 후 당원들은 조항홍군 장정 결책과 출발 역사 전시관을 참관하고 해설을 듣고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장정 정신을 체험하고 분투의 힘을 진작시켰습니다. 서금시 홍기가도 방공실 당근실 직원 증흥호는 단체 입당 선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상과 신념을 다지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장정 정신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 힘을 사업 동력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로 입당 서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025년 광서 쫑족 자치구 료주시 우렁이 쌀국수 전 산업사슬의 매출액이 8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천억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한 이 지방특색 음식의 배후에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몸담아온 당원 간부인 광서 쫑족 자치구 료주시

0: 상무국 부국장 가건공의 노력이 숭배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된 흐린 날씨로 료주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건공은 차를 몰고 료장강구 성단진의 대나무 재배 가공 기지로 향했습니다. 가건공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많아 죽순 자람새가 좋다며 한 가정이 삼십물을 재배하면 가족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가건공은 수첩에 문제 리스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료주의 전통 방식으로 절인 대나무 순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며 상하류 산업 사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항목마다 진척 상황과 책임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나온 가건공은 다시 오봉구 우렁이 쌀국수 산업단지를 찾아 사전 포장과 생산 라인 가동 상황 그리고 해외 주문과 비축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현재 류주의 우렁이 쌀국수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가건공은 컵라면에서 개발을 받아 우렁이 쌀국수도 즉석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 팔 수 없을까는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반과 시설, 시장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가건공은 난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건공은 반머리와 생산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건공은 현장에 직접 와봐야 죽순 자람새와 판매량을 료해할 수 있다며 공급이 딸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하는 등 면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가건공이 참여해 추진한 광서쫑족자치구 식품안전지방표준인 류주 우렁이 쌀국수 표준을 시행하면서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 가건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를 수차나 방문하고 온라인 판매와 유통 경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렁이 쌀국수는 3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20여만 명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가건공처럼 수많은 기층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공은 일개 당원으로서 특히 일선에 몸담고 있는 기층 당원으로서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군중과 기업이 만족하도록 가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이 6월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전년 영업수입이 20조 8,254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윤 총액이 1조 9,034억 원에 달하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0: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 로드리게스가 6월 29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조난자가 1,719명, 부상자가 5,034명, 그리고 의료기구와 야전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2,6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까지 베네수엘라의 화교와 중국인들이 구호물자 1,700톤을 기부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가족 수만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거리였습니다.
2: 시사 해설.

오늘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소피와 샤닌와 총석이가 일전에 중국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장기 계획에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 길을 위해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인프라, 기술을 볼 수 있다며 그 어디나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종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강유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그리고 집행력을 통해 재반 정책의 관철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이 5개년 전망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 공산당은 명확한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능하고 상호 보완하는 정책 체계와 자원 배치 기제를 통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유익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는 장기간 밀접한 친선 교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친선은 나미비아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연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두 나라 우정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양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공동 발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당은 고위층 상호 방문과 간부 양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갓 사용에 투입한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본부 건물은 중국 기업이 도맡아 건설한 것으로 건물은 넓고 밝으며 시설도 선진적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기업이 보여준 전문성과 건설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채의 건물이 아니며 나미비아와 중국 간 친선 협력의 중요한 견증이기도 합니다. 지방행정장관으로 있을 때 샤닌와는 현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기에 중국 기업이 도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료애하고 있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에 따르면 빈트후크의 새 공항 도로와 렌두의 모든 마을을 이어놓는 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공정은 나미비아의 교통 조건과 민중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영역에서 상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은 시종 나미비아의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나미비아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량호한 시장 예비를 갖고 있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바오밤 나무, 계열 제품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양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아프리카의 현지 가공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샤닌와 종석이는 인문 교류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이라고 표했습니다. 샤닌와 종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학습 기회라며 대면 교류와 현지 고찰을 통해 중국의 발전 도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료해를 가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들이 나미비아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더 많은 나미비아 청년들이 중국을 료애하길 기대합니다. 샤닌와 총석이는 우정은 전승이 필요하고 협력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미비아와 중국 양당의 친선 교류 역사를 깊이 리해하고 양국의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짊어지며 양측의 공동 사업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프로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오늘의 학습 코너 시간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9만 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 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9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룡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행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세 가지 대사를 경험했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세 번째는 빈곤해탈 공약전과 조여사회 전면 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또 특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당의 용도를 둘러싸고 대북리 구만리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네라는 주제하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논술 중에 활용한 정체롭고 교묘한 전고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 속에 깊은 사상적 함의를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주황 당산문헌 연구원 부원장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사회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저는 20차 당대회 대표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큰 고무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 언급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과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총괄하여 당과 국가 위협 발전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고치를 하고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발 진취의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의 영도를 둘러싸고 세 가지 문제를 교류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세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生天地间长路有险夷，世界上没有哪个党像我们这样遭遇过如此多的艰难险阻，经历过如此多的生死考验。
2: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당사학습교육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영도, 포치와 추진, 솔선수범하에 진행된 한 차례 매우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이 시는 어느 시인의 어느 시에서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다녀갔습니까?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이 시구는 원나라의 저명한 시인 원호문의 림분 리씨 이문당 이수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어렵고 굴곡적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를 내로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도덕 기풍이 문란했습니다. 공자는 55세부터 14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열국을 돌면서 주왕조의 레이 범절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14년 동안 공자는 조소와 냉대, 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제자를 데리고 정나라로 가는 길에서 제자와 흩어졌습니다. 그의 제자 자공은 어디에서도 스승을 찾을 수 없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스승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결국 한 길손이 알려주기를 동문 어구에 서 있는 노인을 보았는데 행색이 하도 초라해 초상집 개같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자공은 급히 동문 어구로 달려갔습니다. 스승과 만남 그는 조금 전 정나라 사람이 그에게 한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슬픔에 잠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분이 상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네,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기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고 혼을 잃은 초상집 개라고 했는데 너무 생동한 말이구나. 딱 맞는 말일지어다. 운명의 좌절을 겪은 공자의 이 말은 분명 스스로를 조소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리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더없이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인생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식구는 우리 당이 겹겹한 좌절과 시련 속에서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과감히 투쟁하고 과감히 승리하는 위대한 정신을 연마해냈음을 설명해줍니다.
1: 지금까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그리고 해협연한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이란이 단일 방향의 공격용 무인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하던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을 공격했고 이번 미군의 타격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실시한 첫 군사 타격입니다. 상방은 서로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화물선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이 미국과 이란 양해각서 관련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화물선을 습격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27일 미군의 공습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비대 해군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여러 목표물을 습격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배후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협 개방 이후 국제해사기구는 이란의 북부 항로와 오만의 남부 항로 등 두 개 우회 항로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선박 항행 시 반드시 이란이 인정한 호르무즈 해협 북부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항로 외의 항해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피격된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은 당시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안보연구소 데니 지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은 이란이 선박들을 이란 인근 항로로 강제 진입시킴으로써 해협 항로와 통항 허가 등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통해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군사력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수차례 말했지만 화물선 피격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해협 항행 담판에서 비동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한 자국의 권위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말 추가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쌍방의 군사 행동 규모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충돌로

품질 위험 부담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타격 직후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미군은 계속해서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 역시 이란이 양해각서 이행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전화로 직접 소통하면 되지만 폭력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달성한 양해각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 조항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당초에도 부족했던 양국 간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합의 이행 의제에 대한 의심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지난주 프랑스는 희귀한 폭염에 빠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 파리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치솟았고 밤의 기온도 섭씨 30도에 근접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공봉사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폭염 대응과 공공지출 증가 등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드물어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 비율은 2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선풍기나 차량, 통풍 등에 의존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나 옥상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장소는 극심한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올해 폭염 날씨는 에너지와 교통, 일상생활까지 교란했습니다. 프랑스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부하가 커지면서 설비 고장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5만 명의 전력 사용자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파리 일부 지하철과 궤도 전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극한 기후는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근본 원인은 공공봉사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친환경기금은 당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로 조성됐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 8억 3,700만 유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생태전환부 모니크 바르비 장관은 당면 자금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덕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철도와 전기줄 보수에만 수십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특정 보조금, 지방정부 참여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는 최근 병원 냉방 설비 설치를 위해 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프랑스는 몇 번의 예산 주기 안에 30년간의 침체를 만회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기금 등 기존의 기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압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프랑스 공공부채는 3조 5,361억 유로로 국내 생산 총액의 117.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 대비 756억 유로 많습니다. 2025년 프랑스 공공적자율은 GDP의 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동맹의 경고선인 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임대 비용 상승은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규 발행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의 리자 지출은 774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리자의 급증은 원래 넉넉치 않은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 내원 확보와 예산 우선순위라는 이중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무역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이 빈번해질 경우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입는 경제 손실은 6개로 2,100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먼저 노동 생산 효율 저하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온이 높을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농업과 건설, 관광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들 산업은 프랑스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산성 하락은 소득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폭염이 가하는 추가 충격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라는 도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저에너지 냉방 시스템, 도시 강원,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안정한 정책과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후 변화 대응이 프랑스 경제 전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길가에서 파는 반쪽으로 자란 수박을 절대 사지 말라는 화제가 미니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주시 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 보조임의사 류건봉은 길가에서 잘라 파는 수박에는 일정한 잠재 위험이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수박 등 과일은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토양, 관계수, 밭에는 모기와 벌레, 농가 거름 등은 모두 껍질에 병원성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인이 즉석에서 자를 경우 칼을 씻을 조건이 없어 칼이 과일 껍질의 세균을 깨끗한 과육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철저히 소독하지 않은 도마와 칼을 함께 사용한다면 세균의 녹색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박은 자른 후 환경에 노출되는데 과육의 당분이 충족하고 수분이 많으며 영양가가 높아 세균 번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류건봉은 예를 들어 대장강균은 주로 칼이나 도마를 통해 날고기 등에서 과일로 교차 오염되는데

완전한 수박을 구매하여 절단 과정의 오염 기회를 줄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 한 통을 다 먹지 못할 경우 과육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인에게 즉석에서 잘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절단면이 신선하고 특이한 냄새가 없고 변색이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상한 수박 절단면은 어둡고 발효된 냄새가 납니다. 가정에서 수박을 처리할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 칼도 많은 생고기, 해산물과 혼용하지 말고 과일 전용 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박을 자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수박 껍질을 씻고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끓인 물에 데칠 수 있습니다. 네, 절단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고 냉장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말며 하룻밤을 넘겨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냉장 보관 후에도 세균이 서서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 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유비무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잠시 꾸도면 더 좋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네 곡의 세계 명곡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 금융 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관리

0: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정책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들놀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남옹란 씨의 생명의 연장꽃, 곰팡이꽃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집 장독대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할머니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다. 된장만 있으면 험난한 세월에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독대다. 육식을 즐기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된장 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듯이 된장은 우리 삶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까치발로 장독에 매달려 된장을 후벼 먹던 풍경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렇게 애들은 몸에 필수인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질병을 이기면서 자라났다. 나는 이런 기억과 함께 된장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어머니가 하던 대로 고향 땅에서 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근다. 메주는 지푸로 예쁘게 감싸고 한겨울 동안 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준다. 도시의 주택들에서는 메주를 거둘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 남편은 걸상의 메주를 주렁주렁 가로세로 걸어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게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그 기발한 착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메주가 재래식 환경을 떠나서도 훌륭하게 발효하듯이 우리도 그 어떤 환경의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식 우리 방법대로 적응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무한한 자랑을 느꼈다. 내가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글 때면 어머니의 그림자가 시종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나도 그대로 이어받아 내 딸에게 전해주고 있다. 세대로 이어지는 장독대 문화는 음식 문화의 상징이자 선인들의 삶의 지혜이다. 많은 사람들이 된장을 시장에서 사먹는 오늘날에도 나는 여전히 집에서 장을 담그며 그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매주에 변한 푸른 곰팡이 꽃은 마치 그동안 견뎌온 시간을 대변하듯 아름답다. 매주는 질적 변화를 겪으며 발효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고통을 감내한다. 이 발효 과정은 인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성장과 흡사다. 매주와 장을 담그는 비법은 별 다름이 아닌 안주인의 손맛과 매주의 완벽한 조화이다. 매주가 아무리 잘 발효되었더라도 소금과 물, 매주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장맛은 떨어진다. 하기에 진정한 우리맛을 내기 위해서 내공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실천이다. 봄날 산 언덕에서 살랑이는 바람에 춤추는 흰 도라지 꽃이 한창일 때 마당 한복판에서는 장독대가 내리쬐는 태양의 광선과 스며드는 자연의 향기에 한창 숙성하고 있다. 그 장맛을 상상해보라. 이런 생태 환경에서 숙성된 된장은 그 자체로 약효를 지니기도 한다. 예로부터 머리에 타박장을 입으면 된장을 바르고 입맛이 떨어질 때는 장물을 마셨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소맛이 담긴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치유의 음식이기도 했다. 내가 노을 쓰고 시집가던 날 엄마는 앞으로 세간살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음식이 바로 된장, 간장, 소금이라며 간곡히 일깨워 주셨다. 이 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흉년 세월에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셨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나는 30세 미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흉내내며 매주를 깨끗이 씻어내고 따스한 봄바람에 말리며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장독 내부를 소독하고 매주를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왕할머니 세대부터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르는 삶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장독대에 말린 매주들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조들이 이 장독 문화를 지켜왔다네. 나는 대답 대신 정성을 넣어서 장 담그기에 몰두했다. 이렇게 지킨 장독 문화 전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미지를 갖는다. 한 달간 숙성시킨 뒤 만들어진 간장은 그 맛이 독특했다. 매수에게도 금기는 있다. 섣달에 매수를 만들지 않는 것, 이산할 매수를 옮기지 않는 것 등은 선인들이 지켜온 규칙이다. 나는 이 규칙을 될수록 지킨다. 그리고 될수록이면 음력 정월 보름 좌우에 매수를 만들었다. 그때 밝은 달을 바라보며 올해 매주가 잘 발효되기를 기도했다. 기특하기도 매주는 내 기도를 알아듣기로도 하듯이 겨우내 곰팡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매주를 보고 이 집 매주가 올해 정말 곱게 떴었구마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찬사에 나도 매주도 흥이 절로나고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결국 콩은 이렇게 우리의 손끝에서 매주로 다시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했다. 매주는 단순히 발효 과정의 중간 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콩이 그 긴 뎌장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곰팡이 꽃은 삶의 시련을 견뎌낸 흔적이며 매주 속 진액은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선물이다. 콩은 그렇게 매주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고 그 매주는 장독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며 된장으로 변모했다. 매주의 존재는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성숙해지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 세대가 전해준 지혜는 매주가 곰팡이 꽃을 피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자신을 다듬고 성숙시키며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한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된장으로 태어난 매주는
우리 밥상 위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며 전통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나아가는 상징으로 되었다. 이러한 생명과 지혜의 연장선은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렇듯 매수와 된장은 음식 이상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콩은 매수와 된장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매수가 곰팡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성숙을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된장 문화는 자손만대로 이어지고 생명과 희망을 이어주는 곰팡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 또한 땅에서 피어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싶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 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유비무환입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으로 구성된 유비무환, 요, 빼, 우환은 사전에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는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562년 여러 제후국들이 함께 정나라를 치기로 했습니다. 제나라와 송나라를 비롯해 진나라, 위나라 등이 파견한 군대가 속속 정나라 국경을 공격하고 도읍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정나라 왕공 대신들은 대경을 실색했고 결국 화해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나라는 왕자를 파견해 화해를 청했고 진나라의 조모와 정나라의 군주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나라는 포로가 된 정나라 군사들을 사면해 주었고 순찰 군사들을 철수했으며 정나라 경내에서의 략탈 행위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협공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의 진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나라는 복종과 감격의 표시로 진나라 왕에게 악사 3명과 가무에 능한 미녀 16명 그리고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귀한 악기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밖에도 마차 100대, 병장기, 갑주 등을 보내왔습니다. 진나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나라 왕은 지난 몇 년간 진나라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승승고를 거듭 올린 원인은 대신 위조가 좋은 기략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조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따라서 융적의 여러 부락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고 중원의 여러 나라들 중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병을 주도했네. 이는 잘 어우러지는 음악이 전혀 삐걱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소. 지금 정나라가 짐에게 악대를 보내왔으니 우리 함께 그 연주를 들어보세. 진왕은 악대의 절반을 갈라서 위조에게 주었습니다. 이 위조는 극구생하며 말했습니다. 용적과 평화롭게 지내면 나라의 복입니다. 8년 동안 9번이나 제후국의 회맹을 주도했고 제후들이 변심하지 않은 것은 폐하의 위험과 많은 대신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위조가 말했습니다. 옛 성년들은 안전할 때 항상 위험을 대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먼저 후환을 생각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신은 주군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나라 왕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어찌 내가 소홀히 대하겠소. 당신이 없었더라면 용적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황하를 넘어 우리의 영토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오. 공인은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법전에 규정된 일이거늘 어찌 사용한단 말이오. 내 성의를 받아주시오. 이때로부터 위조는 금과 돌 등으로 구성된 귀한 악기 연주를 듣는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화전 양공 11년에 수록되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사전에 준비하면 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잠시 거두면 더 좋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일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대변해주는 용어가 정보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보 피로 증후군 전문가인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재미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영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식시킨 후 최면을 유도해 마치 실제인 양 느끼도록 하고 심장박동, 피부저항 등 신체에서 표현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휴일날 전화에 찍힌 상사의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고공 번지점프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별것 아닌 메시지도 앞에 상사나 업무라는 제목이 붙어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저녁 식사를 해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샀습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까지 SNS를 체크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모두 SNS 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네, 이럴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 인터넷과 잠시 리별하는 것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가 어렵다면 몇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과도한 정보가 잠시 끊기면 우리 뇌 분석 시스템은 잠시 꺼지고 내면의 창조, 충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있는 정보인지 그 중에 나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만 응대하다 보니 내면의 창조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업무에 있어서도 기발함과 참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창기 휴대폰 광고 중에 대수풀 거니며 자연을 음미하는 중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스마트폰 시대에 다시 한번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만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 모두 끊어놓는 디지털 디톡스를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얀 봄나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세계 명곡과 함께 이 고요한 밤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사 최초의 낭만주의 표제 음악 효용서곡으로 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동맹희극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막의 가벼운 현악 선율은 마치 달빛 숲속에서 춤추는 요정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어서 흘러넘치는 선율은 극속 연인들의 오해와 요정들의 장난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으로 선율이 천천히 마무리되며 마법 숲을 지나서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낭만주의의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특징을 극한으로 살려냈습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곡은 바로 캐논입니다. 이 캐논은 곡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악곡 형식으로 문자 그대로 돌림창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지그는 춤곡을 말합니다. 독일 작곡가 파헬베리 작곡한 캐논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통상 캐논이라고 하면 이 곡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캐논의 화성 진행은 대역순환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듣기 좋으며 바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곡가에게 사랑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입니다.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은 집시의 영혼이 펴낸 거친 불길입니다. 브람스의 21곡 헝가리 무곡 중 이 곡이 가장 널리 알려지는데 전적으로 집시 민속 음악 소재에서 사용했습니다. 리듬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음색은 짙고 뜨겁습니다. 전반부에는 은은한 서정이 깔려있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축제 같은 열정으로 변해 민속춤 특유의 즉흥적인 활기를 온전히 쏟아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바로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는 거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극도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가 친구의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선율이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을 만큼 네, 간단하면서도 모든 음표마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율에는 클라라 슈만을 향한 그의 감정은 봄돼 예를 지켰던 플라토닉한 그리움도 서려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잠재는 노래가 되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선율 속에서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기만 하면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과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쉼 없이 흘러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돌아보면 요란히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도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순간들도 어느새 추억으로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7월과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문학공감에서는 먼저 24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69편 뭐 때문에 공동부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산해관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인민이 잘 살아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사회주의는 절대다수 사람들 것이며 절대다수 사람들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엥겔스는 칼 마르크스에서 무산계급 및 그 정당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설립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부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분배와 관리에까지 참여할 가능성을 주며 전체 생산의 계획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의 생산력과 그에 의해 산생되는 생산물을 부단히 증대시켜 날로 커져가는 매개인의 모든 합리적인 수요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택동은 우리 당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동부유를 창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해마다 더욱 부유하고 강성해지며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부유의 적극적인 실천가인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 분화를 없애며 궁극적으로 다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적은 양극 분화를 초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인민들을 다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공동의 염원이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논술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선명하게 지적하였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명시했습니다. 둘째,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 목표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국제와 국내 정세 및 우리나라의 발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14.5 말기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둘째로,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전통, 역사 운명, 기본 국정의 기반에 실현하는 현대화이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잘 사는 현대화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각자가 힘을 다하며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전체 인민들의 공동한 분투에 의해 실현되는 현대화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라는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가야만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시기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조항은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현식의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부유라는 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고히 틀어주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근면과 혁신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것을 격려하고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을 잘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배치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에 대한 조절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중등소득 군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 군체의 수입을 증가하며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단속해 중간이 크고 두 끝이 작은 올리브형 분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하 제일 간문 산효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효관은 만리장성 동단의 대표적인 관문입니다. 만리장성은 방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세, 오랜 역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를 가로지르는 만리장성은 사막과 초원, 산맥을 지나 황화와 발해 요난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발해 요난과 연산 산맥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산효관은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한 웅장한 성루로 유명하며 천하 제일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산효관은 하북성 준항도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명나라 시기 만리장성 동쪽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381년 명왕조는 동북쪽 요진족 시대

적을 방어하기 위해 대장군 소다를 파견해 산육관을 수비하고 관문을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지형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산의 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벽을 벽돌로 쌓은 산회관 성곽은 종방형 구조를 이루며 둘레는 약 4km에 달했습니다. 성곽 사방에는 해자가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두께는 약 7m였습니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쪽의 진동로만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루 양식으로 지어진 진동로는 높은 기단에 세워졌으며 정변루, 림묘루, 목용루, 위원당 등과 함께 장성의 일렬로 누르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5마리 호랑이가 관문을 지키는 모습처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동문 전루의 초마 아래에는 명나라 서예가 초연히 쓴 초나 제1관 표내기 걸려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높이가 약 1.6m에 이르며 힘차고 중후한 필치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회관은 수많은 세력이 차지하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흔히 만리장성의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리며 정병 입관에서 말하는 관문도 바로 이곳입니다. 1644년 리자성은 산회관에서 명나라 총병 오상계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섭점왕 도루곤의 지원을 받은 오상계가 승리했으며 산회관 전투는 이자성 세력이 몰락하는 전환점이자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산회관은 군사적 기능을 잃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 동안 풍파를 겪었음에도 섬 안팎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거리와 다양한 고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량 옆으로는 단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화초 문양이 새겨진 가림벽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풍경은 산회관의 웅장함 속에 담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산회관 송리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만리장성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남쪽을 바라보면 장성이 바다를 향해 뻗어 들어가는데 이곳을 로룡도라고 부릅니다. 산회관에서 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봉황산에는 맹강료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 담장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00년대 진나라 때 맹강려의 남편 만희량이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됐습니다. 겨울이 되어 맹강려가 소못을 들고 남편을 찾아왔으나 이미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맹강려는 살 밤낮을 통곡하자 장성 일부가 무너져 남편과 노동자들의 유골이 드러났다고 전해집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정묘사와 맹강려원으로 이루어진 맹강려 묘를 세웠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명나라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각과 진의정, 망부소, 산문 등 여러 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당 앞 전각에는 소복 차림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는 맹강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사당 앞에 108개 계단은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려가 겪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맹강려 전설은 수많은 시와 연극의 소재로 되었으며 만리장성의 관문인 산회관의 신비롭고 애절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회관에서는 각산 동종축제, 장수산 가을축제, 봄철 답청축제, 맹강려 묘묘회 등 다양한 전통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중국 산회관 국제장성축제, 로룡도 바다축제, 장성의 봄 음악회 등 현대적인 행사도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깊숙이 간 15명의 대학생들, 26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0년 서부 대개발의 기치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조정국과 보종학원 졸업생 14명은 하북성을 떠나 신강위걸 자치구의 천말현으로 교사 지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조정국은 타클라마칸 사막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천말이 얼마나 먼 곳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문 앞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걸어준 일,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외치된 야크시라는 인사,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던 눈빛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심은 나무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모송한 가지와 튼튼한 뿌리를 키워갔습니다. 조종국은 자신이 이미 이곳 태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는 학생들과 서로 총장하며 살아왔고 그의 여자친구 또한 하북성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천말러와 함께 교편을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뜨거운 청춘은 황량한 사막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종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요경학 교사의 어문 수업은 여전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총종례의 시기임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의 51명 가운데 39명이 위글족 학생이었지만 모두 표준적인 한해를 고수했습니다. 요경하는 천말현 제2중학교 3학년 9반 담임교사입니다. 남편인 조정국은 3km 떨어진 천말현 제1중학교에서 고중 2학년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작은 도시의 유일한 중학교와 고중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북성을 떠날 당시 조정국은 홀몸이었습니다. 하북성 부평현 출신인 조정국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고 보조금까지 지급되던 보종사범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000년 봄, 천말현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 교사를 모집하자 그는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신강이 얼마 남은 곳인지도 모른 채 보종학원 졸업생 15명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강 바인구릉 몽골 자치주 천말현이었습니다. 기차로 사흘 밤낮을 달리고 다시 쿠얼러에서 사막 도로를 따라 하루 반 동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아시스가 보였지만 갈수록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긴 료정을 견뎌냈습니다. 닷새 밤낮 끝에 지원 교사단은 천말현 제2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남아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흙길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례우였습니다. 고리의 상인들은 여기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은 표준적인 하늘을 하지 못했지만 야크시를 련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조정국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가을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거신 모래바람이었습니다. 천말현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당시에는 1년의 3분의 1이 황사와 몬주로 뒤덮였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코피를 흘렸고 1시간 수업을 마치면 입안에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학처럼 추상적인 과목은 더 어려웠습니다. 조정국은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지식 수준을 먼저 이해한 뒤 복잡한 개념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

이 교사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물리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생물 교사가 체육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입학생은 7개 학급이었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종학원 출신 6명은 곧바로 담임교사를 맡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혼자 여러 학급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화학교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고 손으로 동사기를 돌려 시험지를 인쇄하는 일도 익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난로 펴는 법 같은 생활기술도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그리웠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젊음은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그들은 교사로서 첫 졸업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천말현의 중학교 입시 성적은 그해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교사들이 1, 2년 만에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보종학원 출신 1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조정국은 하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귀향했고 둘째 날 유경하의 집을 방문했으며 셋째 날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신강으로 향했습니다. 요경하는 신강에 온 뒤 특강 교사 시험에 합격해 1000m 이상 떨어진 다총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남부 신강의 사막 오아시스에 그녀는 북부 신강의 광산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길에서 안경을 쓴 사람만 보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요경하는 마침내 천말로 전글을와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요경하는 학생들의 변화보다 학부모 시대의 변화가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다음 시대의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국과 동료들이 양성한 학생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부모 시대가 상승하지 못했던 먼 곳으로 갔으며 또 어떤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종국은 자신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니 이제는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6월의 첫말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2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빗속을 달리고 물 웅덩이를 밟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의 필기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에 내리는 또 다른 빗소리처럼 희망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1: 박물관 가졌습니다.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은 화려한 조각과 정교한 공유로 유명한 청나라 시대의 건축 명작 진가사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은 1959년에 설립됐고 본래 진씨 가문 사당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당은 청나라 광서 년간 1890년에 광동 전역의 진씨 가문이 자손 교육과 재향을 위해 지은 건물로 전국 남부의 전통 건축 정수를 보여주는 요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광동 지역의 오랜 민간 예술과 장인 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엄한 대문과 화려한 지붕 장식입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는 정교한 도자기 장식과 석조, 목조, 벽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조각과 벽돌 부조, 목조 조각은 중국 남부 전통 장식 예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봉황학, 룡, 모란 그리고 고전 문학 속 인물들이 생생히 새겨져 있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광동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동 칠기, 자수, 옥세공, 나전 칠기, 대나무 조각 등 섬세한 손끝의 기술이 빚어진 아름다움이 곳곳에 빛납니다. 이 중에서도 광동 자수는 중국 4대 명자수 중의 하나로 색실의 농담과 섬세한 바느질을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칠기와 옥 공예품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장인 정신의 상징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광동 민간 공예 박물관의 진정한 매력은 예술이 생활 속에 있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 대부분이 단순한 작품식이 아니라 과거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생활도구였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대문 손잡이, 제기, 가구, 의복 등은 모두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삶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박물관은 이런 유물을 통해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없던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전통예술의 전승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공예체험, 명장들의 시연, 그리고 계절마다 열리는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젠가 광주를 찾게 된다면 현대적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이 작은 예술의 성전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동민간 공예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는 나의 천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중국 대중 가요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리춘파의 대표곡 소방과 한 통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 이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하남성에서 태어난 리춘파는 1990년대 초 중국 민요풍의 대표적인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거창한 고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기타 한 대, 부드럽지만 진솔한 목소리, 그리고 정직한 가사. 이 세 가지는 그의 음악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중국 대중가요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의 언어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소방입니다. 노래 소방은 시골 소녀 소방가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리춘보가 직접 작사 작곡했으며 실제로 그가 젊은 시절 고향에서 만난 한 간호사를 모델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사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 내 웃음은 그렇게 맑고 순수했지. 내가 떠난 뒤로 내 고향의 들판도 조금은 외로워졌어. 이 노래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90년대 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따뜻한 고향의 냄새를 그리워했죠. 아래 리춘파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 소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집으로 보내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곡은 리춘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노래 속 화자는 오랫동안 바쁜 삶에 쫓겨 부모님께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한 자식의 후회와 그리움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편지를 썼더라면 당신은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줄의 가사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일깨운 노래로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되살려준 곡이었습니다. 리춘보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여러 번 감정이 폭발쳐 노래를 멈췄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 노래는 내 음악 중 가장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노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래 리춘파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왕신이 연수의 성지 얼른 지르기 화라제 복검팅 갓지르 지르 늙은 들러는 화려한 보면치는 혈미기 여거로 두거갓 늙은 들러는 과르분 복검팅 갓지르기 발라갓 유운 왕신이 역시르기 세르노를 흑스는 바가구이 장준 지리긴 세르노스니 우지버스 와들 웃고 사이버 정이 덧들히들은 으뜸놈너 발지그만 얼른 장준 지르고 털어바이어 대배히 흘러회 얼리에 돈다 샴비 왈사 지르슨 허이로 으흔 장준 볼볼 이건 들러는 유원의 왈사 들쓸주 한의 왈신 들고 며는 허는 혹지건 누르갓 수응도 정인 배들이 왈왈 펑지연수의 어떡어루들 우저 덩글에 원은 적지 시들어가 한의 왈신 들고 저특지 수응도 정인 어근 우뜨르 연수와 하간에 없는 어뜨르 가질 더부른 속도 도끌나니 우르셔리흐때 한우왕신 먹다 어진 그건든 될다 오브림만에 해내보여 허디벌 호시바가 얼뜸구에 그득벌보지 오늘 한우왕신 먹다 어진 우르셔리 알지 역시리긴 원쇼 펑진의 헬라리 알지 오브림 보이소드 벌벌 타네 손다구르 쇼르가지 우르 얼든다 헬스네 소르 우는 이진데 엘타가지 억우릿 뱉는 바투 지르머 여벌치 허이로서 발리그만 봤 나그제 송더증인 으뜨거 흘슨바 이스나 사빠 툼잠마라 엽슨니기 한월신 버그드진 느근지르거 바틀 힐른 우지바스 쥐테 쥐테 송더증 답신속도 도글나 오늘 이건 더 봄티 바투 버흐이샷 이운 왈신 치륵 장준이 니근 들은 딜잭 샘 벌극더르 발발 은너 살음 이 타스가비야 우줄이 그만 다트람 받나 야말 타스가비야 우줄음데 그불이 봤나 너글이야 칠대니 힝그득 진찔지없석 장준 치륵 안 받다 발발 자호라 이마 이민 돌다 치륵이 홀 늘어둣들 암르흑들 돌음발올 미니비 땅 메르네 덥떨어가라 왈라스타간 으르그지 왈신 왕단 엘타지 샴비 왕벌벌 미니 톱들슨 아히마 아흐 왕드루이 엘타지 에만친 암무부스 치르그메르리 암지리금만 산는나 은누기 성섯 유엔쇠 벌른 하간했진 버들리일은 우주와스 지테 세인 오치라 아, 팀 벌치, 다리 엽치, 샴비오나 스타너, 샴비오나 산, 치르그메르 장준, 아무부스 지르집스, 얼부가 치르여볼올, 만에부스, 후렐너, 그제, 하간의 해리 얼부그너른, 너그 누드리 해본더라. 숭더증 어우림부이, 흔지르기 부이셔뜨르 다고라, 옌민관나 살조, 오신우알라스 죽던 아인잠마 하라지. 오신구나 오뜨린 해쁜 잠인 것 같다 사두꾸야 여박사까라 니근 오뜨린 해분들어 왈라스타까는 없더르죠 오우린 부인의 아왕들어면 어쩔고 없는 어두러 가질 더부른 성든 샴비 왕자르부 나소나 송더중 친입의 약가인 어디 도르근 땅면에 덧라가리 이르바 흠머이들 일쓴 와치리더

쳇들 벌튼더 샤오쥐너비더 야므르짜랑비나 창안다한 헤라들다 자자몰가 이끌리다 지르근흔들베니요 알반의 허터시 창안 죽던 아이라들 예흔니 아일하치 저진니 민도들이 벌벌스 아라반다후르 벗덕티 알뜨니 오스르 타이스기

0: 옷돌이 순이호는 해분덤 발발하다 타이스간 하르글잣 오는 즉시 세딤보이다 은을 가지란 비에나하 샤오준 은무토베이 투르트고에 하가느진 샤오준이 없으네 따라가 지소닝이 도왔지 지소닝 의진의 작돌이 이르보 꾸녀 쓰이고 이셨으네 따라가 하간 자르라고 보나 지수닝 친입의 다리 들어간 메리기 완조 활든 메리 완 창안 허르지 오늘 샤오진에 이르지 무둘슨 와치리 벌을 오늘 화든 치 아시 다들 지러 지수닝 제그지 너그 메리 완지 허일 시르기 다걸 창안 죽였바 옆슨 자민 것도 어찌르금은 웃고에 니근 들런 장안두루 홀째 샤오질로가 절럭지 샤오준 이제 은 어찌르기 뒤에 따라라디 아스워나 샤오준 아야 진이 있으니 여세야 나처럭지 은우들 한해 절럭을 흐려들으니 어찌르들 제마스 노하금은 느그느그 흘리나 덤다 얼뜨니 둥황호 벌벌 당하트니 바로 타이스 문들이 묻듯 오브리 모이너슨 타이스 문들로 바로 의지너스 누랄 화감 받았 당하트나 문들이슨 알트나 어서 타이스기 허랑 이제 허랑 깨는 위스 왕중 얼주젓 타이스기 덧을 잡선 말려 왕중이 누딘 화답지 아르가 봐서 운하다 슛은 잡사라 가라가스고에 우춘 치마 가라가스고에 타이스기 벌벌 진딘 호도로 하라갈지나 다양공주 진양공주 벌벌 들어가지 혼무득토가 하라갈지나 올리운드 벌벌 웃음 뵈지나 운호 벌벌 왈신의 허 동홍호 벌벌 덤다 아르튼벌 사문 샬가리 흰 튀일 털어봐 장지의 장광태 벌벌 이모 디모 벌벌 하가네 지네 그건 노른 달아다 니긴 들 오늘 살아 들제 니글 으글 아르딘 그리 훈 발레가 어리 허리고 예빠스 그리 지네 노른 어부고 이마 니글 의주 훈에 언날 무자마 예블레서 들히 대네 가지 알틀로기 노른 들어 볼 아 아르골 허르골이 들흑시 애틀 발제 은이 받았 샤오지 미니위 하가네 진 은이 못울 제가 다른 일이 그지 봤어 너스 비시 하간 드르든 학질 가르가 гэж бодсон бодлогол огтуу вэ
1: Эхэн хүндэтэй сонсогчд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дү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Хянагч Отхо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з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